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6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사 실패 후 재기를 추진 중인 일본의 주력 로켓 H3 6호기가 12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H3 로켓 6호기는 12일 오전 10시쯤 3개 주엔진이 점화돼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작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 로켓은 계획대로 비행해 약 15분 후에 목표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6호기는 보조로켓을 사용하지 않는 3공 형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대신한 금속재 탑재물과 6개 소형 위성을 우주로 운반합니다.
0: 이란에 추가 공격을 가할 생각을 밝혔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협상 내용이 승인됐다며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0: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폭스뉴스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이란 공격에 대해 오늘 밤 추가 폭격을 할 것이다. 그것은 더 크고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자신의 SNS에서 이란과의 협상 내용이 이란 지도부의 최고위부까지 들어가 승인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오늘 밤 예정했었던 이란 공격을 중단했다며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협상 내용과 최종 합의 사항은 개요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관련된 각국과 모든 당사자들이 승인했다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협상 내용 등에 대해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에서 성명을 통해 합의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지금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 이란은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란이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자세를 표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세는 미국 측 행동으로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고 밝히는 등 협상이 실제로 진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파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진전했다고 주장하며 공격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개월 동안 합의가 가깝다고 38번이나 발표했다며 이란 측에서 정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주장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체제에 가까운 매체 파르스 통신은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의 양해각서 문헌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0: 인도 정부는 10일 오만 앞바다에서 상선 세테벨로호가 공격당해 인도인 선원 24명 중 3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만 당국과 협력해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상선 공격을 비난한다면서 상선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서 국제해역에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항행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어떻게 공격당했는지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도 매체는 정부가 주 인도 미국 대사관의 수석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1: 유럽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고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2년 9개월 만으로 이란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움직임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11일 이사회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정책금리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예탁받을 때의 금리는 기존의 2%에서 2.25%로 인상됩니다. 금리 인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이어지던 2023년 9월 이래 2년 9개월 만입니다.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해 유럽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웃돌고 있어 성명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이란 정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율을 중기적으로 2% 목표에서 안정시키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로존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지난번인 올해 3월의 예측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0%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도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최종 판단하기로 해 정책금리를 1% 정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0: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과 필리핀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에게 중국에 관한 허위 발언을 되풀이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했던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영토나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11일 중국에 관한 허위 발언을 되풀이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양국 관계를 파괴했다며 테오도로 국방장관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가족의 중국 입국, 그리고 중국 국내 조직이나 개인과의 거래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두고 필리핀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해양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대상 해역이 타이완 동쪽에 위치한다면서 영토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자체가 역시 원전 사고를 경험한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와 이르면 이달 하순에 연대협정을 맺고 보험을 위한 의견교환과 사고 교훈의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에 있는 슬라브티치시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가 연대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북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슬라브티치시는 40년 전에 원전 사고 이후 이재민과 원전 작업원들이 이주한 지자체로 시장이 7년쯤 전에 후타바마치를 방문했을 때 사고 후 보응 등의 추진에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슬라브티치시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 침공으로 일본에서 관계자를 초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하순에 온라인으로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늘 두 개 지자체는 향후 협정을 통해 보응 추진에 관한 의견 교환과 사고 교훈의 정보 공유, 그리고 주민들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제1원전의 국제 기준에 따른 사고 평가는 모두 최악인 레벨 7, 심각한 사고로 규정돼 체르노빌 원전 주변에서는 지금도 높은 방사선량이 계측되고 있고 반경 30km 이내 구역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입니다.
0: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사 실패 후 재기를 추진 중인 일본의 주력 로켓 H3 6호기가 12일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작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 로켓은 계획대로 비행해 약 15분 후에 목표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모

0: 꿈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1: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1: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은
1: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猿
1: 원숭이하고
4: 온천
1: 온천 사이에 no 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1: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1: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1: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1: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0: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
1: 에
4: どちら는
1: 의문사인데
4: どこ?
1: 어디에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공항까지 부탁합니다.
4: 空港
1: 는 공항이라는 뜻인데 구고의 우와 오는 길게 발음합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그럼 행선지를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도쿄 스카이트리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도쿄 스카이트리는
4: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1: 자, 말해 보세요.
7: 도쿄 스카이트리までお願いします.
0: 택시 기사에게 메모와 지도를 보이면서 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1: 그럼 지도를 보이면서 이 호텔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이 호텔은
4: この호텔입니다.
1: 자, 말해보세요.
5: このホテルまでお願いします。
1: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4: お願いします
1: 라는 표현의 편리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죠.
4: 오네가이시마스의
1: 앞에 명사를 붙이면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는
4: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면 커피는
4: 코히니까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합니다. 계산해달라고 할 때는 계산
4: 오카이케를
1: 써서
4: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코피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도치라마데?
3: 사르노 온센 마데 오네가이시마스.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6: ハルさんの知恵袋。
0: ハルさんの知恵주머니コーナーです。今日は일본의 택시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의 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져서 미터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아주 편리하죠? 택시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1: 공항이나 역, 호텔, 관광 명소에는 대부분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빈차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손을 들어서 세울 수도 있죠. 택시 뒷문은 자동문으로 기사가 열고 닫으니까 승객 자신이 열고 닫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0: 빈차인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1: 빈차일 경우 대시보드 위에 한자 두 글자로
4: 그샤
1: 빈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0: 네, 미리 사진 같은 걸 보고 한자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전화로 부를 수도 있나요?
1: 네,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예약 앱도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예약을 해놓는 게 안심이 되겠죠?
0: 네, 택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차가 밀려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1: 그렇죠. 차가 밀려서 오래 택시에 타고 있으면 그만큼 요금이 불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